0: 한번 사랑한 미철 거베레이마 살게.
1: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랑해 티가 나해라 마티라 나를 마야루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랑해 티가 나해라 마티라 나를 마야루 틴타라 틴티라 틴타라 틴티라 사라게티가 나헤라마티라 나루마야루 사라사라.